피었나 가봐가봐하나 이때도 목이 때 아담이래 이로마에안나 데려가도 안나 기아로마와 하유에테르게 파워로 안나 타고 와야 다음에 파워로 파이트리 기아말 대만의 기아말 대회 히트리 파이마이라